0: 그러니 실천으로 덤페. 들려다 있어도 내가 말했지. I'ma be a legend, you just watch and say. 히든들은 여전히 말 맘한테. 괜찮아, 이제 팬들이 나에게 대이제. 힘이 되는 응원 너가 고맙게. 1분 2초 빨리 지금 너한테. 너를 위한 음악 스튜디오 late night. 오늘 밤에 don't now. Think it to myself. Who am I?
1: No, no.
0: Think it to myself. Yeah, yeah, I don't know, just got me thinking to myself.
1: Yeah.